0: 약간
1: 숨 많이 했대더냐?
2: 양대파, 양대뿌리,
3: 양대.
2: 주말에
3: 주말에.
1: 요 발차이지 에르볼.
4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
5: Voces compartidas.